0: 빵빵.
1: 뭐 나니?
0: 원든다우. 삼비안 무스타트 사바키. 니. 삼비안 무스타트 사바키. 바만 파티 프라스토 구쿠르. 호노마트 야닝 바유단. 곰팡 덜간 파티. 곰팡 덜간 파티. 물로. 디노니키 삼비안. 스리 카바교 신은 가깅아 루훌. 로드 트라키 미농코. 간티니 사토 수리. 아만 플라스토 kang mesti kaning pati tetep pati ngalengko dirojo ko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lorok mateng huling karso paduka ingkang sinuwun. Mugi-mugi agenging kanugrahan ingkang dumawa ing kula saged dados rono tarmarming penggalih paduka ingkang sinuwun. Nggih, muga-muga. Sawetara niki bubarno kang padha sipo. Kalau nak mana ni? Padahal dah tengok sih kau ngestakan dah.

0: 왜 답답하라 그럼요?
1: 오라, 아구씨. 말한 거 뒤로 저라 돈이 서보. 바둑고고 브라푸. 라뚜기 브랑하니? 뭘 뽑아 수 있어? 여. 왜 저들 멍하냐? 응? 어쩌 브라바나냐? 나 고롱하는 거 뒤로 저 버스루니 갈라부이 세니세니 나티안 본도 나티안 눙소. 위웨트 싱웨스 빅군 간티 싱이세 부짜고. 나티안이세 브랑깡 가베 다티 포르포 와세사니 도서 무코 왜 ngerti?
2: 여.
1: Sopo wae kang urip ngayom ing negara ngalengko dirojo kabeh dadi purba wasisane dosa muka kowe ngerti goblok
2: ya
1: dit
2: nun
1: aja bingung kowe dit adimu mbok ki numbo karo kiswane ku mbok timbalono kudu swarono ngarsaku ih niku